0: 93.9 IFM.
1: 봄날 뻔네.
2: 아이고! 아이고!
3: Happy Idol Day, Wednesday na!
4: Wednesday na? Happy Idol